0: 아무능하고 미양 띠께 빼발라 통발 겠어 신조.
1: 응. 아 사세디. 미양 띠 너허까. 미양 띠 빼발라 할게. 아부 앙모티 흔히 사시말에 다챔파이.
2: 너 사그라데이 그 신조. 아무 몸 뜨니고야 석소트로복 난근이 카이 마파이야.
1: 응. 하티카이 엉바이작 나니. 백띠 너시 너허까. 아부세. 제라롱니 반타 쿠누 뭉사포노 빠지야 헹카이바. 모터 파노 달랑이 리시니 히니. 우리 돈만이다. 아버지 라마고 힘이 동네 코럭사 아송사 사클럼 하부 히니셰 후수루이 하라쿠라 우리 동가인가이바 자네 빠르티 칼라이가다. 앙보 도럽사 모터부수 코사우이 아버 뱅티 녹리 파자카 기자퍼라 자부심만 불리야. 양티 빼발라 파이셰 자부임만 파시오. 너 사백이라데 너라카이타 뭐 아버 뱅티 박사 하카이자 팔레만인 칼라이카.
2: 정께보 박사께 농구르만의 길이 미친저 배방로 자니 자태제 바비케는 마팔리자 앙보니니 꼭 스릉작니뇨 앙카이 베르마 파이 파이드롬 노타 아니 가나오 서우 안능 사마하이가 쓱구수루니 하라고라나 응기똥칸카이비야 소이 셔 베르마 부수심이 거사이 파짜카이 마르 클라이부카타 앙보 와 보진드로니 누간코나피 클라
0: 앙케토 너로 가이 먹을 바이탕 깨보노 어머 하려는 놈이에요. 하이퍼는 뭐냐 살아요. 할아이만이 누 관계봐. 앙보 오 바자르 고나니 뭐라 팡돌아 뛰카냐이. 럭카이브 갔다네. 이니봐. 허락담 어머 할 배말 만자가 흔불라사. 아무 따무 기리마 진짜 동물어 군데 꿈이밀어.
1: 뭐냐양 것에 하나만이. 아부글래티는 암처에서 합박이야. 어머래 와나마 신기한 옹카. 아 배말 만자네 롱노봐. 고세텔랑네 롱다 동희노.
0: 동우, 땀 거리 동안이, 떨랑은요 탕마이블라, 자네 까미니 버러러봐, 녹내 기르지봐, 버러는 떨랑이 탕마이 흠따.
2: 대박 버럭 칸나 기르, 박사 버럭 부카 까탕카, 카스 카리야, 뭐티 버러롱 너 거사이 떨랑 라이자.
1: 할파는 꼬이 밀어, 하르는요 방꾸구.
0: 오케이, 설원나니 기리작봐요, 아버님 박이세, 서트로북 난거이, 칼라요 누게다.
2: 박사가죠 소로나보 기리자기 카나이보 동고 기리자기 카나이보 동고
0: 따모 오베말 녹로고 케 응야다 하디로고 치미다 응마니 클라이 따모
1: 아보 따모 봄티 베말 노 앙레 와나마 카레 머니냐 스무송 타로
2: 완소기냐 케이바 하니 클라이타 하토기야 카나토기야 꼭로 가보
0: 아니오다 하이 꼭 살아때 살아때 꿈을 밀어미 녹어서 소박해나불라 사네
2: 하, 고비야 카짬 사. 바지까 하파이 바지. 비록도 마루 는게 탕라이 바지까. 샴파이 바지 신저.
0: 앙레 하불라 카꾸모이. 너거 하드록 나싱이 똥라이카나. 바이게바 너거 하드록 돈 사오이. 가보이 시마 파냐이. 산자조라라고 스랍자. 아숙라이언따. 땀훈 신저.
1: 아보카이 아봉이만 라요. 아니 아보노카이. 조라티게 하티 솜모스로 야프리만냐카이. 벨라케 베주와 고토르시.
2: 너 하이케바 하이파는 칼레디다 팔리냐디바 오카이 꼭 루이 탕라지 너로 파냥카이바 앙보 기샤미샤 조갈리 소나 나가는블레
0: 어이 땀 헌친자 능란이 희바이러들 허장은 흔해
1: 땀오사 능안어 비행이 계산 해마통과 하이자 능시 사그라디 아바시 탄디바이러들 허장너
0: 신자 능 하이케 앙보이 바뜨냐다 나이디 파냐케 파냐니 어꼭스 사디
1: 능케 파냐다사
0: 아이마는 흔느냐 앙바이 따바다지 흥가나블레 너너 앙바 파이냐뇨따
1: 앙바 파이나이 흥가나블라따보
2: 엉카엉카 하이께 다기작띵고 탕카이 탕가이 다티시 파이라지
0: 더 힘들 신자 하이께 아승은 꼭따꾸무이 승레리아 다티로 파이야는
2: 너아건 탕디 다티 파이라지도
1: 하이께 아승은 꼭 증파이통을 꾸무이
2: 너너너
1: 에이, 넌 사무럭 빠이카이? 과이 바다 기사 뚜이 패그랄라? 땀 오자니 마이 사무면이 울어? 무후 기사 기만의 하영이 동하. 오, 나 너보, 미안어 훌리 빠이블라. 마이카 하이노 하야스 무양이 탕노.
3: 근데 이거 과이, 안고니니 꼭 성적 뚜이 과이 컵사 뽀모니만 하시네. 구부이노, 따부카이 아베 말 까미 까미 오세 응이 동하 흠라사.
1: 사무 사우이 등 렉하나가봐.
3: 미야진 아양니 까미니 꿈을 폐왕니 부숙 아마탐 흔장나 비양니

0: 사르나 박의 리포라 나하리마 파이겠다. 꼭너너 니네 맛을 샤나는 나이만 있다.
1: 하이케바 아니 왕청마 바이 워터구시 동카블라스
2: 능카이 따무카이 고통사가 동카클 신조
1: 아뭐 뿔라 부르카이 하부이 탕장마니 하이노 옹마니 아보세 올라 드륵 드륵 나이말에 꽃다문이야 아기나 하이노 하이마 동구 하이파노 로기나 아보 디포라 나하나 코드위 동카인카이바 앙뭐 꾸땀풍리야 하이노 시리인카이 동그라카타 보너티노 꽉방기 마통레마니 앙보
0: 이거 나하르바이 그라디 다불레 베마르 함야뚜구나이 지니 꿈이 밀럭 척바이야
2: 자카 보너나 기사카 함카이 승기마나이 레그라나이 다불레 아보카이 쿠비꽁노 남 기샤 미샤 크나마니 디포라 르네로 척카이 만자게 람자게 동바케 흔블라슬라
3: 하이럭 더 흔바 하이케바 아보바 벨라케세 와나 마신자 꼭스블라슬라
1: 하제 꿈이밀어 와셔노 양고 아사파지리 샤가워
4: 다음 노와나 마신자 꼭로공라이 동아 야우 가서 신전 비히
3: 아 이거 다봉노로 뒤포라나 할래마니 꼭노노 살아이 동라요 그마보 뒤포라를 나이로 토카이 만자그이 수왕부왕 응이 동마케 하네 크나타 꿈이밀어 아보노노 와나 라이 살아이마 동라이 떼떼따모
0: 꿈이밀어 능력 그탈 클라요 몽사스 크나마로 갔다
4: 동구 동구 동구냐 앙뿌일라 농노고 탕마니세 니니 노고 깨부스 그리 힌가이바 아로 신조 나르노 탕마이키나 하네 완속의 파이겠다 완속의 파이마띠 바할레 허럽사농 파이케
2: 너 사가라 디카이 꿈이밀어 모모티 꼭보 응이 똥카 그러나스 무슨 응이 똥카한테
4: 꼭 하이자부 노록 살아이 똥마니 아꽁니 보코소는 글라유 도마보 따부카이 뒤포라 너까르 밀어 부슬리시 따이부카 함쿠 응자오 카푸 노록바 크다 크나 바이카시도 사이마이냐따
0: 크나 야코 꿈이밀어 나아코 사그라디 꿈이밀어 능케 아보 바이키 크나마니 글라이카
4: 밀어 부슬리 냐앙고 흐마노 크나우 박사 박사 가이바 밀어노 나앙고 흐네 크나 고롱트리 냐이 아네로 살부르노 하뇨 파요 탕웅이 똥바요 따부카이
1: 앙케 히노 오 베마라보 북한 베마성 크나 히네 아로 뒤포라보 나인야 테 밀어 부슬리보 나인야 앙 옹장 나이 아무노 따북 앙 드르 아보 하이랑노 옹작타
2: 앙보 하이케노 카카요 담니 흔마나 앙 상바이 탕보 따보 이거 그 신여 사만에 하이노 옹자고
4: 아보 손이 똥고 앙보 하이니 옹자고 도마 카이바 조라워 삭삭노 끼자 도마보 하이뇨 마똥고 룸토톡 사토톡 하이 똥톡야 응뜨레이 기르마 기르마 하이롱타
1: 이 하이뇨 꾸무이 앙보 하이뇨 옹자고 아니 그 도마보 사콜롬보 끼자 사만에 하이로 공자고타
2: 앙보 하이뇨 옹자 카블라사
4: 앙레 풀야 만장 나이바 앙 카이 부니 샤이바라 꼭보 그방 크나 쿠크 밀어 부슬리뇨 까르이 만쿠수 둘시 블라이 둘시 보콩 뚜여 떠따라 져라 하이통 카이보 함띠푸 아부노 까리보 크든 그삭 약뜨고 응약하고 부상고 깐카이보 함띠푸 아부 따이 렉하죽하 그리켜니다 아부 가이샤 져라니 시니아누기야 베마르보 흔자고 오카이 아부 꾸우따미야 아부 가이샤 고프로무이 북한이 베마 색 라유 앙카이 하이 힌탄 노르가 담전 흠바이치도
0: 니네 아버 서이꽁노 꿈을 밀어 박사나 카이바 호스피털로 가보 달랑이 탕만이 누굴라사 아양케 자스카 뻔하 함의고 바이바이티로 이렇게 따북담 흥하시아 보노
1: 박사 박사 카이 다참파이 북하 구수로 카이 흐부 드이베냐
3: 응나 파노 동고 너하콘 제사 파노 응카 함의리 바사 바이켜불라 힘디 터 바사 레시디 너가 합라시는
0: 너하코 보너트의 살짜마응 라야누따 나북 바사 라이그라시는 땀흔 꿈을 밀어
4: 힘니따 아무 노로의 박사노 바사 시는따
1: 너하코 아이카스노 꼭따 꿈을 나참파이 이 살짜응 라니까
5: 아수자라 그나바케 레드리스리엘 Tibra State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 by Luachichat. Tini Kogbothama Tomani Saklam Khosor Bemar.